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화자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전 세계의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뉴스를 많이 볼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날의 뉴스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을 더 오래 보게 만들지 또 무엇이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할지 계산하는 이른바 플랫폼 알고리즘이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감정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세계적으로도 언론 소유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메타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까지 뉴스 유통을 장악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미디어와 빅테크 권력이

일반 호주인들이 접하는 뉴스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 소비의 반복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SBS 이그제 민스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5월 22일 오늘은 UN이 정한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금요일의 영화와 이야기 스네치에서선 남태평양 통가바다의 혹동고래의 경이로운 군무를 담아낸 한국 다큐 춤추는 고래를 만나보겠습니다. 또 이에 앞서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소식 꼽아보는 스포츠 캐치업까지 오늘도 알찬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5월 22일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주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디프테리아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드니 노스 시드니 카운슬이 오는 7월부터 공원이용 허가제와 사용료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번 주 초 구금됐던 호주인을 포함한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석방됐습니다. 고국에선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디프테리아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던 테리토리에 추가 간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23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대부분은 노던 테리토리에서 발생했지만 서호주와 남호주, 퀸즐랜드에서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원주민 커뮤니티 보건기구와 보건종사자들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700만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 패키지를 환영했습니다. 말란디리 메카시 연방 원주민 장관은 이 지원이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카시 연방 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이 질병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합한 정보가 외딴 지역 사회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We know that we've got over 100 Aboriginal languages. We need to ensure that the communication is there.
0: 맥학시 연방 장관은 100개가 넘는 원주민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했듯 외딴 지역과 사회에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의 한 에볼라 치료센터에 방화가 발생하고 인근에선 총성이 들린 가운데 구호 차량도 주민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르완파라의 해당 시설은 안전한 매장을 위해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는 에볼라 확산 억제를 위한 핵심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클로드 무켄디 보안 책임자는 에볼라로 숨진 남성의 시신을 전통 장례를 위해 가족들이 되찾으려 하면서 폭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에볼라 희생자의 장례 모임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피해가 큰 지역에 전문 에볼라 치료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노스 시드니 카운슬이 오는 7월부터 공원이용 허가제와 사용료 도입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정책이 확정되면 팝업 피크닉 업체와 반려견 산책업자, 결혼식과 젠더 리빌 행사 주최 측 등이 공원 사용 허가비를 내야 합니다. 노스 시드니 카운슬은 지난 3월 공공 오픈 스페이스 상업 및 단체 이용 정책을 채택했으며 현재 세부 요금안을 마련해 다음 달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대상은 블루스 포인트 리저브와 브래드필드 파크 등 노스 시드니 지역 20곳 이상의 공원과 보호구역입니다. 초안에 따르면 상업용 반려견 산책업자는 연간 300달러의 허가비를 내야 하고 결혼식이나 젠더 리빌 행사처럼 특정 목적을 위한 공간 이용에는 3시간 기준 최대 2,000달러 이상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21명 이상 단체 모임에도 별도 사용료가 적용되며 행사 규모와 장소에 따라 최대 500달러까지 비용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노스 시드니 카운슬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제한된 공공공간 이용을 조율하고 주민 불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초 구금됐던 호주인을 포함한 수백 명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석방됐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를 둘러싸고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자 여러 국가는 이스라엘 외교관을 초치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활동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추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수갑을 찬 채 무릎 꿇은 활동가들을 조롱하는 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 호주인 활동가는 80시간 구금되는 동안 음식과 물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겪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호주 주택 가격이 5에서 10%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가격 조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미 둔화하고 있으며 호주중앙은행의 세 차례 연속 금리 인상 이후 시드니와 멜번에선 실제 하락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개편이 집값을 최대 10%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IS와 연관된 호주 여성과 어린이들이 시리아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지난 22일 알로즈 난민 캠프를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현재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곳에서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월 초 여성 4명과 어린이 9명이 시리아 수도에서 거의 2주 동안 머문 뒤 시드니와 멜번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는 이들 중 3명을 호주 도착 직후 체포했습니다. 이 중 2명은 노예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테러 조직 가입 및 지정 분쟁 지역 방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주내 최초의 이주 노동자 전용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센터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을 통해 매년 2,000명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노동조합의 마크 모리 씨는 이주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임금 체불에 취약해왔다고 전했습니다.
3: We had a young woman, Kate. She was told that she would get
0: $25. 모리 씨는 한 젊은 여성의 사례를 들자면 그녀는 오렌지를 한 통 수확할 때마다 $25를 받기로 약속받았다며 한 통에 800kg에 달하는 오렌지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진 그 조건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75를 받았고 숙소 비용을 제하고 나니 오히려 고용주에게 돈을 빚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무기급 수준에 가까운 60%의 농도로 우라늄을 농축한 것을 두고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시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제거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체되며 대리민병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전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강남서에 배당됐던 이번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 시민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0: 주식을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정 회장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기존의 사건을 배당받았던 강남선은 오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원화는 1082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주말인 내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멜번,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19도. 캔버라, 흐린 주말 예상되며 5도에서 17도. 브리즈번, 곳에 따라 흐리고 17도에서 25도. 애들레이드, 흐립니다. 13도에서 21도. 퍼스, 화창하며 5도에서 19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린 하루 되겠고 7도에서 17도 되겠습니다. 다윈, 대체로 맑습니다. 23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 내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에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뉴스의 김하늘이었습니다.
1: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2: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3: 인사이트, 수상 경력의 SBS 시사 프로그램은 어떤 주제든 토론하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SBS에서 화요일 8시 30분,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시청하세요.
4: 2026 FIFA 월드컵이 6월 10일 SBS에서 시작됩니다. 총 104개 경기를 생

0: 사이트, 팟캐스트, 스튜디오 분석과 매일 전해드리는 서커롤스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독점 생중계됩니다.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오늘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 앞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가시죠. 바로 지난 월요일에 발매된 걸그룹 잇지의 신곡입니다. 모토.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선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주말을 여는 금요일 방송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SBS 이그제민스, 또 한 주간의 주요 스포츠 소식 톱바부는 스포츠 캐치업, 그리고 SBS 온디만드에서 언제

0: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체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이그제 민스입니다. 호주의 언론 소유 집중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꼽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와 구글, 애플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까지 뉴스 유통의 핵심 통로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는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BS 이그제민스를 통해서는 이 거대 미디어와 빅테크가 호주인들이 접하는 뉴스와 공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한을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1: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그제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호주의 언론 소유 집중도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메타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복잡한 관계망이자 위계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주요 플레이어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인 엔터테인먼트, 서던 크로스 오스테레오, 세븐 웨스트 미디어, 뉴스코프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대형 미디어 기업들은 디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스카이 뉴스, 나인 뉴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 에이지 같은 여러 뉴스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사이 메타와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주요 뉴스 공급원이 됐습니다. 이들 거대 기업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용자와 언론사 사이에 자리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게 될지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SBS 이그제민스에선 거대 미디어와 빅테크가 일반 호주인들이 접하는 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호주처럼 언론 소유가 집중돼 있으면 소수에게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고 이들이 정치와 공적 논쟁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고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캐머런 맥터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말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뉴스코프라며 하지만 지역신문들을 다수 소유한 오스트레일리안 커뮤니티 미디어도 있고 세븐웨스트 미디어와 나인 엔터테인먼트라는 두 거대 TV 기업도 있다고 맥터넌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어 흥미롭게도 ABC 역시 실제로는 상당히 큰 미디어 기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터넌 교수는 2024년 글로벌 미디어와 인터넷 집중도 조사를 진행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호주의 미디어 집중도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맥터넌 교수는 이것이 다른 산업이었다면 예를 들어 호주에서 매우 집중된 슈퍼마켓이나 광업 분야였다면 대부분 경제적 논쟁으로 다뤄졌을 것이라며 결국 비즈니스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시스템의 특징은 공적 논쟁과 우리가 세상과 특정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드라인과 뉴스의 도입부는 언제나 기사를 가능한 한 흥미롭고 자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맥터넌 교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중계 플랫폼이 클릭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헤드라인과 기사 내용을 더 선정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유인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매우 선정적이거나 극적인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의해 피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된다며 그래서 낚시 콘텐츠가 나타난다고 맥터넌 교수는 설명합니다. 또 사실 뉴스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많지만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달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클릭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지기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기술 기업이 콘텐츠가 어떻게 받아들여

0: 질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맥터넌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퀸즐랜드 대학교의 마이클 로텔 심리학부 부교수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알고리즘은 참여도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며 참여도를 가장 높이는 것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위협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노텔 교수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접하는 것, 특히 뉴스로 여겨지는 콘텐츠가 고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온 원초적 욕구를 자극한다고 말합니다.
1: You know, our brains are designed to find threats in the environment.
0: 우리네는 주변 환경에서 위협을 찾도록 설계되어 왔다며 그런 위협이 존재하는 것을 그냥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고 노텔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어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며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에 계속 노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텔 교수는 헤드라인이든 사진과 영상이든 뉴스와 낚시성 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1: Can feel like some of the problems facing humanity are too big for us to do anything about, and that means that we don't act. I think that's a real tragedy.
0: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 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게 되고 저는 그것이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노텔 교수는 주장합니다. 이어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무언가를 올리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참여 수준이라고 느끼기도 한다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체성이 생기고 두려움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뉴스를 접할 때 왜 특정 콘텐츠가 우리에게 보여지는지에 대해 어떻게 더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I think the two questions that I was asking myself when I was scrolling through news feeds is
0: 노텔 교수는 제가 뉴스 피드를 볼 때 스스로에게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있다며 첫째는 내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답이 아니오라면 때로는 알고리즘에 이런 콘텐츠를 보고 싶지 않다고 알려줬다며 게시물을 우클릭해서 이런 콘텐츠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며 예를 들어 저는 지역 정치인에게 편지를 보내 인공지능과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텔 교수는 그것이 저에게 통제감을 줬다며 또 다른 질문은 이 소셜미디어 앱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계속하고 싶은가였고 많은 경우 답은 아니오였다고 말했습니다. 알고리즘과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경험하는 방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시드니 대학교의 타냐 노틀리 커뮤니케이션 학 교수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합니다.
2: So media literacy is about your ability to use
0: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와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사용하고 분석하고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노틀리 교수는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알고리즘이 우리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노틀리 교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우리를 프로파일링한다며 우리의 관심사, 불안, 편견, 믿음을 파악해 더 오래 참여하게 만들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노틀리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수익이 만들어지는지 알게 된다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신뢰할지 더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 Just asking critical questions, we know that really helps. Why am I saying this right now?
0: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며 왜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가?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에서 온 것인가? 광고인가? 협찬 콘텐츠인가? 신뢰할 만한 계정인가? 그리고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면

0: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노틀리 교수는 강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3: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4: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5: 호주와 전 세계의 뉴스 속보와 전개되는 스토리 SBS에서 매일 밤 6시 30분 그리고 SBS 온디맨드에서 SBS 월드 뉴스를 시청하세요.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방영되는 수백 편의 TV쇼와 영화, 핸드폰, 스마트 TV, 태블릿, 랩탑에서 시청하세요. SBS 온디맨드 앱을 다운받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6: SBS Australia Explained는 호주의 비자, 필수 서비스와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동반자입니다. 이용한 팟캐스트와 기사, 영상을 원하시면 온라인에서 SBS Australia Explained를 검색하세요.
7: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8: 알고리즘이 도는 자극적인 뉴스 대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강한 땀방울과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주간 호주와 한국의 뜨거웠던 경기 소식 한눈에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는 최두호 선수의 통쾌한 UFC TKO 승리와 A리그 역사상 첫 해외 개최 그랜드 파이널 소식 전해드립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9: 스포츠 캐치업. 네,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 스포츠 이슈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한민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민다입니다.
9: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주시나요?
10: 네, 이번 주는 오랜만에 이 옥타곤으로 올라가 보겠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UFC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최두호 선수가 지난주 일요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메타 에어팩스에서 열린 UFC 276 메인 이벤트에서 다니엘 산토스를 상대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9: 아, 저희가 UFC

0: 소식은 뭐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최두호 선수라는 이름은 스포츠캐치업에서 처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선수인가요?
1: 네, 최두호 선수는 이 데뷔 10년 차 이 페더급 65.8kg 파이터인데요. 이 공식 랭킹은 없지만 한국인 파이터들 사이에서는 탑10 안에 드는 실력자로 평가받습니다.
0: 네.
1: 피디님, 또 이 UFC 선수들은 각자 이 닉네임이 좀 있잖아요.
0: 그렇죠. 뭐 코리안 좀비 이렇게 있었죠.
1: 맞아요. 그래서 이 최두호 선수의 별명은 바로 코리안 슈퍼보이입니다.
0: 아, 슈퍼보이. 와, 어떤 선수길래요?
1: 아, 이 최두호 선수가 이 베이비 페이스인데 이 파이트 스타일이 너무 폭발적이고 이 데뷔 초반 UFC에서 1라운드 KO를 3번 연속으로 따내면서 붙은 이름인데요.
0: 와.
1: 타격감이 워낙 좋아서 이 팬층도 두텁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최두호 선수가 더 주목받았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최두호 선수의 코치가 말씀해 주신 이 한국 UFC의 레전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정찬성 선수, 코리안 좀비. 뭐 이 이름은 누구나 UFC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는 이름이죠. 한국 선수들 중에 뭐 UFC 랭킹도 가장 높았던 선수고 누가 봐도 인정하는 레전드잖아요.
1: 네.
0: 그 정찬성 선수가 이번에 이 최도 선수 코치시군요. 아, 아니 뭐 그 사실만으로도 경기에 기대감이 확 올라갔는 겠는데요?
1: 아, 그럼요. 이 정찬성 코치는 이 페더급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선수인데요.
0: 네.
1: 별명 코리안 좀비. 이게 왜 붙었냐면 이 맞아도 좀비처럼 쓰러지지 않고 계속
0: 맞아요.
1: 일어나서
0: 네.
1: 이 끝까지 버티는 그 맷집과 멘탈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전 세계 이 파이터들이 모두 리스펙하는 선수잖아요.
0: 네.
1: 아, 근데 이 최근도 화제가 됐던 게요. 정찬성 선수의 초대로 이 호주의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선수가 이 UFC 페더급 챔피언을 두 차례 지낸 선수이자 이 정찬성 선수와 실제로 이 맞붙은 경험도 있던 파이터가 이 정찬성 선수를 너무 존중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직접 한국을 방문했는데,
0: 네.
1: 이 함께 UFC 선수들을 위해 세미나, 까지 진행하면서 이 두 레전드의 만남이 정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0: 네, 아, 뭐 정찬성 선수와 볼카노프스키 이 두 이름은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봤는데 한때는 옥타곤에서 이렇게 맞붙었던 상대가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는 친구로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세미나도 하면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최두호 선수와 맞붙었던 그 산토스 선수요?
1: 네.
0: 어떤 파이터인지 또 궁금해지는데 판정승으로 또 최두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으니까요.
1: 아, 네. 다니엘 산토스는 이 브라질 출신 파이터인데요. 이 별명이 윌리캣 입니다. 이 별명이 붙은 이유가 좀 재밌는데요. 이 초창기 훈련 때 이 스프롤이라는 이 수비 동작을 너무 빠르고 높게 하다 보니까 이 코치가 아, 고양이처럼 튀어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와일드캣, 윌리캣으로 이렇게 굳어진 건데요.
0: 네.
1: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이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코리안 킬러라는 별명인데요.
0: 아, 그래요? 한국 선수들을 많이 상대해서 이겼나요?
1: 아, 맞습니다. 이 최근 이 두 경기에서 이 한국 파이터 유주상 그리고 이정영 선수를 연달아 이 KO로 꺾으면서 붙은 별명입니다.
0: 아.
1: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 선수인 이 최도호 선수를 만나게 되면서 이 산토스가 또 한국 파이터 또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전 세계 팬들의 관심 포인트였습니다.
0: 아, 그랬겠네요. 하지만 이 최두호 선수 코리안 킬러 산토스를 반대로 킬했네요. 그 3연승을 막아낸 거군요. 네, 한국 선수들을 그렇게 두 경기 연속으로 잡아낸 만큼 산토스 선수도 만만치가 않은 상대였을 텐데 와, 어떻게 판정승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경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사실 1라운드는 거의 최도 선수가 좀 패할 것 같은 흐름이었는데요. 이 경기 전체가 완전히 산토스 페이스였습니다. 이 산토스 선수가 바디킥, 훅, 연타, 어퍼컷을 쉼없이 꽂아 넣으면서 이 라운드 막판에는 이 어퍼컷이

0: 특히 들어가 최도 선수 코피까지 터졌는데요.
1: 네.
0: 가드를 올려도 이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또 최도 선수가 진짜 얼굴이 붉게 물들 만큼 정말 많이 맞았던 라운드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반전이 2라운드에서 시작되는데요.
1: 네.
0: 2라운드 시작 전에 이 정찬성 코치 코리안 좀비의 한마디 이 가드만 하지 말고 끊어줘야 된다. 이 펀치 3개만 해줬으면 좋겠다.
1: 와.
0: 이 조언이 완전히 흐름을 바꿉니다.
1: 네.
0: 그래서 이 2라운드 들어서 최도우 선수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스텝과 잽으로 거리를 잡고 산토스가 들어올 때마다 카운터를 정확히 이렇게 맞히기 시작했는데요.
1: 네.
0: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 복부에 꽂힌 훅 한 방에 산토스가 그대로 주저앉았고 이 심판은 지체 없이 TKO로 선언을 하고 그대로 최도우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1: 네, 와 역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코치 베테랑다운 판단력을 보인 거군요. 그 상황에서 그런 디렉션을 바로 넣으면서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걸 또 그대로 잘 따라간 최도우 선수도 참 대단합니다. 자, UFC 우승 상금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최도우 선수 이번 우승으로 어느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0: 네, 우선 이번 경기가 이 UFC Fight of the Night에 선정됐습니다. 이 상이 뭐냐면 이 그날 열린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경기에서 경기에게 주는 이 특별 보너스인데요.
1: 네.
0: 이 보너스만 해도 이 호주 돈으로 15만 달러의 상당이고요.
1: 나네요.
0: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승리 보너스와 스폰서십까지 합치면 뭐 최도우 선수 이번에 총 수령액이 약 3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정말 이 경기 내용도 화끈했는데 보상도 그만큼 화끈하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파이터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이거는 양쪽 두 선수 모두에게

0: 이 한, 거기에서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 최도 선수에게 얼굴을 너무 많이 이제 맞아서 눈이 부어 있었는데, 그걸 네. 두고 본인이, 아, 지금 한국인처럼 보이지 않냐, 식으로 말하면서 이 눈을 좀 찢는 제스처를 했는데요.
1: 아, 너무 했네요.
0: 네. 그래서 이 행동이 명백한 이 아시안 비하하는 제스처라고 되게 문제가 됐었고.
1: 그렇죠.
0: 또 이, 특히 또 방금 또 최소 선수의 또 경기를 마친 직후라 또 이 더 민감하게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1: 네.
0: 결국 또 산토스 선수는 해당 영상을 바로 일단 삭제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면서 해명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1: 와, 특히 한국 선수와 싸운 직후에 그런 행동을 하면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아, 그래도 바로 영상 내리고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최도우 선수 참 이번 경기에서 큰 상금도 받고 좀 충분히 쉬면서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0: 네, 지난주에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A리그 파이널 시리즈 소식 전해드렸었죠.
1: 네.
0: 드디어 내일 이 그랜드 파이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1: 아, 이제 내일이군요.
0: 네, 바로 이 내일 저녁 고미디아 스테디움에서 오클랜드에서 이 오클랜드 FC와 시드니 FC가 맞붙게 되는데요.
1: 네.
0: 아, 지금 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4강 1차전에서 모두 1대1 동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2차전 중요한 경기라고 하셨었는데, 그런데 지금 결승에 올라온 팀 보니까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했던 뉴캐슬이 아니네요. 가장 유력한 결승 후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0: 아, 네. 정말 이번 파이널 시리즈에서 가장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경기가 바로 또 시드니 FC와 뉴캐슬 제츠의 4강 2차전이었는데요.
1: 아, 네.
0: 시드니가 이 후반전에 먼저 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90분이 거의 끝날 때까지 뉴캐슬이 골을 넣지 못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다들 아, 시드니가 뭐 결승 가겠구나 싶었는데 추가 시간에 5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1: 정말 재밌는 경기였군요.
0: 아, 네. 아니 그 하필 그 짧은 추가 시간에
1: 뭐 보는 팬들에게는 뭐 재밌는 상황이 연출된 거니까요.
0: 맞아요. 엄청 재밌어졌죠. 그래가지고 결국 경기는 연장전 30분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두 팀이 모두 골을 넣지 못하면서 승부는 결국 이 페널티킥 슛아웃으로 넘어갔습니다.
1: 네.
0: 또 팬들도 이 긴장감 속에 정말 좀 조금은 지쳤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끝날 것 같이 끝나지 않고 연장전에 페널티킥까지 가면 힘들어지죠.
0: 그래도 다행히 이 페널티킥에서 드라마가 또 이어졌는데요. 양팀 모두 첫 번째 키커가 실축했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키커는 또 양팀 모두 성공시키면서 계속해서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 네, 팽팽했네요.
0: 드디어 이 네 번째 키커에서 뉴캐슬이 실축, 또 반면 시드니는 성공하면서 흐름이 좀 기울어졌고 마지막 키커까지 이 시드니 FC가 성공시키면서 4대2로 승리, 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 와. 정말 긴 경기였습니다. 현장 분위기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참 상상이 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시드니 FC가 그랜드 파이널에 진출을 했고 이제 내일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함린다 리포터는 이번 결승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0: 아, 우선요. 이번 경기는 이 A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해외에서 열리는 그랜드 파이널인데요.
1: 그렇군요.
0: 이 오클랜드 FC가 사실 이 리그 합류 단 2년 만에 결승이 올라왔거든요.
1: 네.
0: 또 이 정규 시즌을 더 높은 순위로 마치면서 결승전 개최권을 가져가서 이 해외에 열리는 건데
1: 네.
0: 말 그대로 좀 무서운 상승세죠.
1: 네.
0: 또 특히 오클랜드는 4강 2차전에서 정규 시즌 2위였던 아들레이드 유나이티드를 3대0으로 완전히 압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닌데요.
1: 네.
0: 시드니 FC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또 게다가 이번 결승이 오클랜드의 홈구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시드니 FC 선수들은 원정 압박까지 더해져서 부담이 아마 두 배일 겁니다.
1: 네.

0: 물론 이 시드니 FC도 감독 교체 이후 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을 만큼 흐름이 좋은데요. 다만 득점력이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아서 하지만 또 수비가 그만큼 강한 팀이어서 정말 이번 경기 50대 50 어느 팀이든 가져갈 수 있는 승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팽팽한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전력이군요. 자, 이번 그랜드 파이널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 UFC에서 코리안 킬러의 3연승을 통쾌하게 끊어낸 최도호 선수의 짜릿한 TKO 승리 전해드렸고요. 또 손에 땀을 주게 한 드라마 같은 4강전 그랜드 파이널 빅매치 A리그 프리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쾌하고 알찬 소식 전해주신 함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힘찬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네, 스포츠 캐치업 함께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열띤 경기장 소식에서 이번에는 광활하고 평화로운 남태평양의 푸른 바닷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 감상할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 시네짓. 오늘은 남태평양 통가의 푸른 바다에서 혹동고래와 인간의 위대한 교감을 담아낸 한국 다큐멘터리 춤추는 고래를 소개합니다. 혹동고래의 경이로운 군무의 순간을 대한민국 대표 수중 감독들의 집념어린 여정으로 담아낸 수작입니다. 자연 다큐를 넘어 기록과 열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네, 잠시 뒤 춤추는 고래 만나보시겠습니다.
3: SBS Learn English. 호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디오와 팟캐스트 조언을 찾아보세요. sbs.com.au/learnenglish.
4: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5: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연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fuelplan.gov.au/korean을 참조하세요.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6: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0: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1: 위클리 시니 챗 featuring SBS On Demand.
2: 네, 시네 챗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3: 오늘은 2024년 다큐멘터리 춤추는 고래, Two Men's Wild입니다.
2: 네, 춤추는 고래, 뭐 웅장한 자연 다큐멘터리나 고래의 생태를 담은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또 영어 제목을 들으니까 Two Men's Wild, 한편으로는 사람의 이야기, 또 어떤 삶의 여정도 함께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이제 통가의 혹등고래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 춤추는 고래라는 이 다큐멘터리는 2023년 SBS 창사 특집으로 제작 방영됐던 4부작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라는 이 작품의 뒷이야기 혹은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담고 있는 약간 일종의 서브 작품이라고 할까요? 세컨드 작품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래와 나라는 다큐멘터리는 이제 방송 이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예술상 그리고 한국방송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2024년에 이제 극장판으로도 개봉해서 관객을 만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뒷이야기를 담은 이 춤추는 고래라는 작품 역시 이제 관객들을 만난 셈인 거죠.
2: 혹등고래라는 이 미지의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해 아주 밀도 있게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다큐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여러 가지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다큐를 만든 이만호 촬영감독과 김동식 수중 촬영감독의 고래를 찾는 여정부터 이제 그들을 촬영해 나가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 모두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4: 자연다큐라는 것은 늘 언젠가는 내가 간절함이 있으면 딱 기회는 줘요.
3: 통가의 바닷가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남극에서 올라온 고래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다양한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두 베테랑의 모습이 가감없이 이제 거침없이 담겨 있는데요. 고래와 촬영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진 그 순수한 애정 오랜 시간 쌓여온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아주 생생하게 전달됐었습니다.
2: 네. 완성된 작품, 그러니까 그 결과물 외에도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참 쏠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촬영 환경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상황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3: 그렇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방대한, 거대한 자연 다큐멘터리 특유의 그 순간 포착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변의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건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고래를 만났던 바다 전체, 그 통가의 바다 전체가 보호구역이어서 스쿠버 장비를 사용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수중 촬영 감독님이나 이제 나머지 스태프들이 그 숨을 참고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분 남짓, 길어야 1분 남짓 정도만 잠수를 해서 수중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그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무조건 자연광으로만 이제 촬영을 또 해야 된대요. 조명 사용도 금지가 되어 있어서. 네, 자연광으로만 담아내야 하기에 그 당연히 따르는 그 날씨의 제약,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한 고래의 등장 순간 등 이러한 찰나의

0: 포착을 위해 집중하고 애쓰는 여럿의 한 마음이 진짜로 고스란히 느껴졌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일종의 현장 메이킹 필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한 400m 이상을 간 것 같아요. 다 가고 다시 자세를 바꿔서 꼬리 지른 어미를 내 나 있는 쪽으로 왔다가
2: 천천히 우리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가니까 우리 길로 오는 거야. 턴에서
3: 고생 좀 해요. 오늘 동식이 형 고생하는 날이야.
4: 배 앞에 야. 있어.
5: 야. 어제 잠자는 고래를 촬영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고래들을 다시 찾았어요.
4: 배 앞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0: 이렇게 두 감독과 스태프들의 감탄, 촬영 진행의 모습과 또 그들이 담아낸 고래의 환상적인 모습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보이면서 오히려 고래를 마주하는 관객으로 하여금 더 그 현장감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느껴지도록 전달되도록 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6: 네. 이 통가 바다의 혹등 고래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장면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두 감독의 집요한 열정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현장 다큐멘터리, 춤추는 고래. 오늘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자연 다큐를 넘어 기다림과 집념, 그리고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한 감동의 다큐 영화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신의책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1: 고래가 놀 때 카메라를 한 번쯤 놓고 고래랑 한번 춤을 추고 싶었어요.
6: 미리부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네, 5월 22일 금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신의 책까지 함께했습니다. 태평양 통가의 푸른 바다에서 혹동고래와 인간의 위대한 교감을 담아낸 한국 다큐 춤추는 고래 만나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벌써 확인하셨을까요? 오늘 시즈니 하버에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 뮤직비디오 속 거대 범선 아리랑 호가 등장했습니다.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이 현장의 모습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배경으로 전 세계 아미들이 모여 스웸 챌린지 댄스를 촬영하는 등 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끝곡으로 BTS의 스웸 보내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활기찬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